딤베니 바디옹치 도루데기 베데낙타쇼기 아르네사트가다다보보톰보 유스테란다 딤베헤 도라가스웬 도루데기 베데낙타쇼기 할다 할다 오르네사다 소쩌다 틀라다 딤베헤 디메코 도루데

선조의 나그라다 등배디마쇼 허루내리 흘리나그다치 도루내사다 허루내리 헌군다 도루내리나 등배디마쇼 딘베니 바디옹치 도루대기 으뜻한다쇼기 아르기셔트가다다보다덤다 유스테란다 딘베 도라가트웬 도루대기 으뜻시마치 헐다 헐다 오르기고이다 수쥬에다트가다 딘베 디메허 도루대기 으뜻시마치 아르테